0: 아이린?
1: 네네, 그래서도.
0: 뭐, 넌 소리가. 맨해도 뭐, 뭐, 아이린? 솔디다윤! 여간이 꼽았고, 여위나, 아이린? 무슨 맨해 했다 보니모? 나는 기라까? 하? 솔디다윤, 그 옷에 내 있다 보니모? 언사! 리버 포이드 라면 기하고 나 있게 하고 그래 빵바나?
2: 아싸 마루시 아이린.
0: 또 시한 거 할 또. 막고라 돈에 가 또.
2: 룩가워글.
0: 아니 말 기종 또 하나? 이빠이 무슨 혹시 아이린?
2: 아스티.
0: 나 방에 바야기 시 아이린 하. 나 방에 바야기 시 아이린 아마 파일은 우카소 또 만나납 니 양 바나.
2: 막기 솔때 오나 코네 아이린. 이닉 맞다 니야. 고모스타나.
3: 오케라 되니야.
0: 뿌이디기 르기 카모 파일 오 그레이프 강 라얀 아이린. 나방은 카니 아토이니.
2: 인젠. 뿌이디 파먹 이스토리 라미니 아이린. 나 카메라.
0: 어?
2: 도나르고 이 방고타나니야.
0: 오케이. 바이.
2: 아이린. Disultihan ko ni Angel sa nahitabo. Pero gusto ko maminaw ni mo. Kung saan kayo nahitabo, sultihan ko sa tangan.
3: Dili lang ko mo file o grape, attorney. Huwag ko rin pa ni Ryan.
2: Ha? Huh?
4: Gaagay! Sakit ka ayo akong tiyan! Diligid ko kalibang!
5: Hala! Luyan ni mo ga! Og delikado ana! Palit sa akong Super Fiber sa butika!
6: Super Fiber! Ang bago ka produkto ni Life Extension Philippines. Naay powerful detoxification effects gikan sa plant fibers, prebiotics og alkaline food. Likayan ang colon cancer paagi sa pag-inom og Super Fiber 1 to 2 times a day, 15 minutes before breakfast or before sleep daily. Para mas epektibo pag-yun, imnisad og Life Extension Vitamin D3 kada humanog kaon. The fast-acting colon cleansing product approved by the FDA Philippines. Para sa mahapsay niya pagkaliban, Super Fiber. Mapalit sa mga butika.
7: This time check is brought to you by Ang nailanimong Alaksan? Extra maayo na! Up to 3 times faster versus Alaksan FR. New Alaksan Extra.
8: Now go!

0: 다른 걸 봐. 우리 사인 같은 게 어딨니? 라인, 라인 거 있고, 몸이 이렇게 꽉 뭐해?
1: 아, 서대 이 몸비야 안 가는 바다이나?
0: 응, 응. 아이, 신받고, 이 신받고, 와이. 와, 브랜드 너? 응? 이거, 이거를 내게 플레이 업라이. 워낙 넣어놓고. 이거는 바꿔, 어디가 그, 나한테 abroad 가 있고, 뜬뜬해가, 이모끼리 뭐해, 데니스 피나스. 그냥 가르는? 너 와이. 네, 여보스 꼭, 가나 뽀, 하.
1: 이거 뭐 abroad?
0: 왜? 삽니까? 아이고, 이런 거. 어, 열러. 예. 막, 민니 원하면서 이몽 best friend? 예. 어디요? 본다오니까 니가 빵빵해도 봐. 와, 이런 거 포커스는 거니요? 얼라노. 와이! 그러니까, 나. 권, 막, 그래봐, 삽국 사만, 제임, 깔아미. 아이! 막, 보여라, 삽국스 바이. 와이! 아이, 엉, 이언, 어이, 어콩, 어디, 만눈. 이세, 세르리, 어콩, 어디, 만눈.
1: 릴리, 쌉.
0: 허! 허, 와우, 걸, 허. 벌써, 스피언스. 스피언을 기꾼 봐. 응애는 머리 사니까, 딘 해서, 스피다.
1: 벌써, 라기.
0: 가이.
1: 옥, 은야, 건, 왓, 나까, 딘 해, 아이, 고깔림, 티하. 막, 기타, 기타, 기하, 본다, 박, 마이, 타임.
0: 아, 다, 와이, 막갈쌉. 시, 타임, 여비, 딘 해, 허. 은야, 박, 닭, 람미.
1: 아, 시게, 시게, 포곤.
0: 그나, 람미, 나, 딜리, 마, 호로, 타, 비싼, 은, 사, 오, 가, 원.
1: 아이, 어이, 바스토스, 가게, 비싼, 은, 사, 온, 마, 유, 아.
0: 이게, 바스토스, 구나, 혼나. 나이, 셀폰이 뭐해? 셀폰이 뭐?
1: 비시다.
0: 어? 왜? 비시디 했다?
1: 맞다, 비시.